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독양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최무성 작사, 허소라 작곡,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늘 시작처럼.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왕봉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나는 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캉캉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합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서장 찬가.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 북경 문화론단 행사 중 하나인 2026 나와 지단 북경 책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개 출판사와 출판기관, 특색 오프라인 서점이 참가해 총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 구역 면적과 전시 부스 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책시장은 지단공원 외에도 북경도서빌딩 왕보정 서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서신지 전시구역에서는 고전 속의 24절기 특별전을 선보이며 절기 문화와 관련된 고전 고서를 엄선했습니다. 천문 관측과 계절 변화 파악에서부터 농경 풍습, 민간 양생, 고전 시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만의 독특한 시간 지혜를 발견하는 도서를 마련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도서전은 도서 전시 판매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열성을 확산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독서 문화 활동 구역을 마련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 구매 특혜 쿠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등 일련의 혜택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직무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여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이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촉진해야 하며 양극 분해를 견일이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투철하게 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중화민족의 수천 년간 기다려온 아름다운 소망이고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분투 목표입니다. 우리 당은 공동부유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모태똥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에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 진입한 후 동서평은 사회주의의 최대의 우월성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다.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량극 분화를 없애며 공공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한결같은 요문이다. 우리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한 것은 공국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라가 부유하다 할 때는 백성이 풍족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공동부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간표와 로순도를 명확히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류 문명 발전의 난제로서 지금까지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소방 국가들은 사회적 부는 끊임없이 증대되지만 반면에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 분화가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는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소득 분배 격차는 오히려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전신 생활의 부유이지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며 복지주의와 같은 이런 식의 공동부유는 더구나 아닙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따로 나누거나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를 따로 나누어 각자 지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0: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동부여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한 분투를 통해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합리한 지도적 배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케이크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더 능동하게 관찰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소득 분배의 격차를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방침을 두고 분배 제도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영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전체 인민의 공동부여를 실현하는 사업이 더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여를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담겨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독창적으로 개척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소방식 현대화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고 소형 발전의 논리, 자본주도의 논리,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논리를 극복한 인간 세상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일조일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부유의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을 충분히 예견하며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능력껏 최선을 다해 점진적으로 실속 있게 꾸준히 추진해 부단히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혁명문물 보호리용 구역 조성 업무회의가 강서 감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문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전반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현장과 대중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업무 혁신과 필수 자원 지원을 바탕으로 구역 조성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국가문물국 관련 부문, 조항 직속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문물 행정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보호구역 관할시 현 당위원회, 정부 관련 사업일꾼, 혁명문물보호관리기관, 기념관, 연구기관, 대학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북경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고궁, 만리장성 등 전통적인 랜드마크 관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공공공간에 직접 들어가 현지의 일상과 생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북경의 일상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협력 플랫폼의 지원과 디지털 스마트 봉사 고도화에 힘입어 북경 입경 관광 시장은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활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세계 관광도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북경은 깊은 문화적 기반과 성숙한 국제 교류 역량, 스마트 기재와 안전 보장 측면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관광 분야의 선두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제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호북성 무한시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위상과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급 경극예술축제인 중국 경극예술제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199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10차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희곡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경극예술의 계승과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뚜렷한 특징을 자랑하며 우수 작품 공연, 소극장 공연, 절자극 특별 공연, 희곡 예술대학 공연, 작품 평가 토론, 청년 인재 창작 캠프 등 7개 분야의 주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전국에서 엄선된 20편의 우수 경극 작품이 참가하며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스타일을 통해 당대 경극 창작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 전통 경극예술의 매력을 재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혁명선려를 기리고 혁명정신유산을 계승하는 혁명역사 소재 작품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작품도 선보입니다. 진시 황제릉 박물원 1호갱 현장 보호자원 보건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호갱 현장 보존 보건실험실과 2호갱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병마용 보호는 발굴부터 수장고 입고까지 전 과정에 폐쇄 관리를 실현했으며 현장 응급 보존 시스템 플러스 고고학 플랫폼 시스템 플러스 전용 장비 플러스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굴 보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1호갱은 발굴 현장과 실험실 복원의 전 과정 폐쇄 관리를 실현해 채색 병마용이 적시에 보호될 수 있게 했습니다. 2호갱의 발굴 캡슐과 실험 캡슐은 함께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을 구성해 발굴 현장에 대한 정밀한 환경 제어를 시행합니다. 병마용은 지하에 2000여 년간 묻혀 있으면서 화재와 붕괴, 지하수 변동을 겪고 원래의 채색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출토된 후에는 환경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채색이 더욱 벗겨졌습니다. 이제 출토된 병마용은 고고학 현장에서 실험실로 한 번에 이동해 보존과 복원,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남아있는 병마용은 출토된 후에 질소 충전 보습, 초음파 검사, 3차원 이미지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기록과 세척, 보강 등의 처리를 차례로 받아 각 단계의 위험을 최대한 줄입니다. 1974년 병마용이 발견된 이래 세대를 이어온 고고학 문물 보존 연구자들은 장인 정신과 과학기술로 보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섬서성 서안시 림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복건성 남평시의 고속철도역과 무이산 국가공원을 잇는 전차 주자호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주자는 남

남성의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인 주희를 후세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주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 문화 테마 열차는 마치 움직이는 서원처럼 관광객이 명승지에 들어서기도 전에 책 향기를 만끽하도록 합니다. 무이산 국가공원에 들어서면 9억 개의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이곳은 한때 주희가 머물던 무이정사로 현재는 주희원으로 불립니다. 1999년 주희원이 자리한 무이산은 세계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학자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중화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자문화는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심사 결과에서 최려령 전승자가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가급 고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작품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국의 고개 창작 수준과 공연 실력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받습니다. 올해는 부문별로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 등 총 20개 상이 주어졌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등재된 판소리의 성급 대표 전승자인 최려령은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6번째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입니다. 곤룡패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깐 도로들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명청 시기의 건물들이 마을 주변의 산과 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곤룡패촌에 남아있는 고건물은 13곳이고 완전하게 보존된 방수는 200여 칸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보탑과 향씨 사당 요적, 향씨 가옥 요적, 도자기 요적, 옛 가구, 옛 현판 등 유물들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곤룡패촌으로는 첨룡하와 양어구라는 이름의 시냇물 두 갈래가 흘러지나는데 물 색깔이 노란 첨통하는 노란룡이라는 의미로 황룡으로 불리우고 물 색깔이 맑은 양어구는 푸른룡이라는 의미로 청룡으로 불립니다. 두 갈래 강물이 꿈틀거리는 룡처럼 천갱이라는 방주관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룡이 꿈틀거리는 언제라는 뜻으로 동네 이름이 곤룡패입니다. 언제의 주변에는 청룡산과 필포산, 삼호산, 마안산, 첨은산, 오봉산, 외피산, 마환산, 보탑산, 로호재산 등 산봉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방죽에 들어서면 키 높은 고목이 태양을 가리며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곤룡패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 7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고목은 곤룡패의 고건물과 함께 곤룡패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곤룡패의 고건물은 키 높은 외벽과 돌로 쌓은 천정, 대궐, 루각, 안채와 별채, 돈사와 외양간, 부엌과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건물 군락은 장가첨과 돌사자, 호랑이산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돌사자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보석을 가지고 노리는 룡과 수놓은 공을 돌리는 사자, 물고기 두 마리,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까치,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 문방구 등 다양한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방에 들어서면 마치 명청시기 고건물 박물관에 들어선 듯 흘러간 세월 속에도 빛을 뿌리는 어젯날의 호화함과 정교함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 높은 외벽에는 오늘날도 화려한 색채의 벽화가 남아있고 돌문과 돌복, 돌난간, 돌둑, 문틀의 조각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생동한 모습으로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돌사자 건물 군락은 줄줄이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호를 많이 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 건물의 돌문 양쪽 벽에 돌사자를 조각하고 문 앞에도 청나라 때 새긴 돌사자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석사자옥입니다. 호랑이산 건물 군락은 돌사자 건물 군락의 왼쪽 지세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세, 복잡한 구도를 보여주는 이 건물 군락은 집은 따로따로지만 방은 함께 사용하는 봉건사회 대가문의 건물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무형문화유산 학춤이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안도현 문화관 연습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옷자락이 가락따라 나붙깁니다. 팔을 들어 소매를 펼치고 고개를 돌리며 사뿐히 걸음을 옮기는 리영화의 춤사위는 하계 요요자적한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인 그의 눈빛에는 전통 기예를 오래도록 이어가려는 젊은 세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2008년 조선족 학춤은 두 번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돼 안도현의 또 하나의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했습니다. 리영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춤추는 장면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춤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변에서 나서 자란 그는 명절이나 여가 시간이면 어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흥겨운 춤판을 인상 깊게 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장면을 익히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일찍부터 민족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여 대학에 지원할 때 주저없이 조선족 무용학과를 선택해 전문적인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학춤을 접한 후 리영화는 차츰 학춤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무용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새해의 형상을 본뜬 춤은 학춤 하나뿐입니다. 학춤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그는 학춤의 기량을 닦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학춤의 형태와 온치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리영화는 길림성 백성시 향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두루미 섬을 찾아 가까이에서 두루미, 백두루미 등 학의 일상적인 모습과 생활습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성체학은 걸음이 온건하고 느긋해 고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새끼학은 또 장난이 심해 두 마리가 모이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장난치는데 마치 춤 대결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느낀 이런 장면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 영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연습실에 돌아와 이런 생동한 화면을 무용에 녹인했습니다. 현재 학춤 공연의 배역은 성체학과 새끼학으로 나뉩니다. 성체학 역할을 맡은 무용수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민첩하게 목을 움직이며 학이 고개를 숙여 먹이를 찾거나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새끼학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 무용수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새끼학들이 장난치며 춤대결을 벌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토대에서 혁신하는 것은 리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발걸음과 팔놀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 연습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학춤 고유의 온류를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미학에 결부해 세부적인 편성을 다듬었습니다. 안도에서 시작된 이 학춤 대회는 차츰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2018년 학춤은 대형 가무극 장백산 아리랑 제2편에 등장해 유려한 춤사위로 아름다운 생활의 화풀곡을 펼쳐냈습니다. 이 밖에도 리영화가 이끄는 팀은 선호하여 하북성 정월대보름 무형문화유산야회,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등 활동에 초청돼 열연했습니다. 학춤은

안도현 문학관에서 비영화가 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승 종목입니다. 그는 학춤을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수업은 갓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로부터 50대, 6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릅니다. 매번 학춤 도구와 의상을 가지고 찾아오면 다들 의상을 입어보고 체험하면서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춤이 작은 연습실에만 갇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춤을 보고 접하고 즐기게 하는 것은 비영화의 염원입니다. 그로하여금 기쁨과 위안을 느끼게 한 것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학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전승인이 부족했던 상황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안도현에서 이미 40여 명의 젊은 골간들이 학춤 전승에 뛰어들었으며 학춤을 출 줄 아는 사람도 100명에서 20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청년 창작자들도 특별히 안도를 찾아 비영화에게서 학춤을 배우고 짧은 동영상, 영상 창작 등 뉴미디어 방식을 통해 학춤의 아름다움을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한 편의 학춤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좋아요 수가 수십만 개를 넘었습니다. 제5대 전승인으로서 리영화는 학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뉴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대들로부터 전해진 춤사위를 잘 유지하는 한편 무용 구성을 끊임없이 다듬고 널리 알려 학춤의 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0: 내 여지는 중국 역사 이야기 순서에서는 청나라 문학가 포성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성룡이 자는 유산, 호는 요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성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성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성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국제해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되었다. 그 후 포성룡은 향시에 여러 번 낙방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성룡이 지은 문헌문으로 된 단편 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성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영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도깨비를 인격화하고 꿈, 조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 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성 자유를 주장했다. 책에 수록된 애정에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요문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추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이 여우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운이를 갚는다. 아름다운 여우

0: 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요도 있다. 묘뇨란 소설은 한 묘뇨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묘뇨를 집에서 내쫓는다. 묘뇨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요도 있다. 화필한 소설에서 요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브로 삼는다. 이런 요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대한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기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의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티오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웨인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두 세기나 앞서 단편 소설의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서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출, 통속 리곡 10여 종이 있다.
1: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청나라 문학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 정인 솔 오늘은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중화 대가정의 정을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0: 계렬 포도 장정 정신 여호바당 봉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의장 금사장 도하작전 발생지인 온남성으로 안내합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수복전을 개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56개 민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민족인민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혈액 속에 녹여내며 조국의 병강을 함께 지키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더 현란하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적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당의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양탕,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기름떡,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온 각가지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상에 오르면서 명절 분위기가 몰입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영하 오충시 리통구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이웃 백가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손도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도란도란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뇽하 영내의 664개 도시지역사회는 모두 다민족 상감식 지역사회이자 여러 민족 주민들의 공동집이기도 합니다. 리통구 금성진 양광교자 지역사회 당연의 료경요석이라는 지역사회의 이웃축제를 통해 수년째 백가연, 이웃장터, 자원봉사, 모형문화유산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단지 구호만이 아니며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왕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살며 배우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것을 일상에 융합시켜 지역사회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이 뭉쳐 이루어진 다양성 속의 동일체라는 대가정이며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인민의 생명선입니다. 2014년 5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2차 중앙신강사업 좌담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2020

0: 촉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법치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절의 소매, 운남성 보이시 소맹와족자치원의 기층 경찰들이 농가를 찾아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이시 곳곳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도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보이민족 단결 서약비 맹서 대표의 후손인 M검은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잘 선전하고 학습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 단결 이야기를 계승하고 고향하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 과제입니다. 신강 장길 회족자치주 마나스현 남송지역사회는 민족 단결 창건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족 단결 아파트동 소규모 교실을 열며 각종 자원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마나스현 당면의 통일전선사업부 간부 장박은 붉은 송류 방송실은 주변의 단결 이야기를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수입을 늘리며 재벌을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붉은 송류 방송실은 이러한 진실을 활성화하고 실속 있는 활동을 많이 조직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진정으로 송류시처럼 똘똘 뭉치게 할 것입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신할 때 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여러 민족 인민들은 함께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로정에 떨쳐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의 지역 생산 총액은 3조 2,5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었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귀하게 명시함으로써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가는 분위기는 전례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15척은 전망계획에 정사진을 펼치면서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진서봉 주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분투와 공동 번영 발전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심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촉진하면서 여러 민족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인 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개별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금사강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운남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관건적 전환지 전략적 결승지이기도 합니다. 90여 년 전 중앙 홍군 홍군 제2군단 홍군 제6군단은 선후에 운남 30서에게 현을 전전하면서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너 수십만 적군의 포위와 추격을 떨치고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운남성 권명시 록권현 당위원회 당학교 홍색문화교육강습발전센터 장지군 주임에 따르면 현의 교평도는 중앙홍군이 금사강 도하작전을 치르던 결정적 나루토로서 당시 배사공 37명이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저어 홍군의 도하작전을 도왔습니다. 예로부터 밤에 금사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와 소용돌이와 험한 요울이 많아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사공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 위험한 구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홍군을 안전하게 대안으로 실어나갔습니다. 2020년 금사강 오동덕 수력발전소가 저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평도 나루터 등 강변의 유적이 저수지에 담겼습니다. 그제날 금사강의 험준한 장벽은 깊은 협곡의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사천성과 운남성 량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0: 장강전력 오동덕 수력발전소 당위원회 서기 요등부문 신시대 대국 중장비인 오동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생한 실전 속에서 자주적 독립을 견지하면서 대형 수력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의 핵심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장정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고 있다고 비었습니다. 193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 홍군 제9군단은 운남성 곡정시 회택현에 주둔했습니다. 짧은 며칠 사이 현지 주민 1,500여 명이 앞다투어 홍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이는 홍군 제9군단이 장정도 중 진행한 규모가 가장 큰 병력 확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회택현의 10여만 대중들은 격지주를 통해 심산을 벗어나 새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회택현 부현장 리명은 운남성 전역에서 격지 이주 가난 구제 규모가 가장 큰 현인 회택현은 가난 구제 작업장을 세우고 과일과 채소 등 특색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이주민들이 새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지 이주 가난 구제 정착지는 전자와 의료 등 다양한 업종의 작업장과 기업 65개를 유치하고 2만 전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주민들의 안정한 취업과 소득 증대를 힘써 보장했습니다. 금사강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이곳 혁명의 옥토는 날로 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울릉 대지에서는 한창 부민진흥의 새 장정의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남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민흠은 운남성은 홍색 문화의 저력을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 홍색 관광을 활성화하며 문화 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역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향촌 진흥, 생태 보호, 변강 관리 등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실제 성과로 장정 정신을 전승하고 운남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곡경절 연휴 기간 각지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10월 각지 풍경문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천송 아바이 내천여산 명순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우뚝 솟은 설봉,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에 도취돼 산길을 따라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기념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습니다. 곡경절 연휴가 시작되어 4일간 풍경구가 접대한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서 쩡족자치구 양삭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곡경절 연휴 기간 현지 명소는 족벌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특색 공연과 량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관광객들의 다원화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귀조성 황과수 대폭포는 장엄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 4일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강 카시가르에서 관광객들은 사막 공원을 찾아 사막 오프로드 타기, 락타 타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광활한 사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문화체험, 무형문화유산 감상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강서성 진강시 북고루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 올라 끝없이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면서 문맥 속의 산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운남성 덕갱 롱촌현이 조직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목노종가 행사에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경시 미룬 고북구시는 옛 거리와 정원에 대한 보호성 개설을 진행하고 조제서점, 특색문화, 창작상품 등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순회,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등 량방향 활동을 조직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복건성 장조거성은 가재희, 운소조극, 특색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진정한 민남 민속과 풍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면서 호남성 봉황고성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단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량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워터스크린 빛의 량방향 체험을 즐겼습니다. 안희송 호주시는 실경 공연, 드론쇼, 무형문화유산, 절불꽃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종경시 량평에서 사천 종경소극 전통 무형문화유산 고개가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특색시장은 각양각색의 상품들로 넘쳤습니다. 길림성 장촌시는 홍색 문화공연, 곡풍순회공연 등 계열 활동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강서송 감조시의 여러 문화거리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옛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설계한 새로운 경영 형태 그리고 다채로운 민속 공연과 전통 특색 음식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0월 4일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교통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졌습니다. 전국 철도력의 이동량은 4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력행량이 가장 많은 광주 남역에서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과 AI 력액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고속열차의 고밀도 대중교통식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고속철차의 최단 도착 발차 간격은 40초까지 단축되었고 연인수로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가졌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성을 넘나드는 출행과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총 33개, 주로 강소와 사천, 광동, 호남, 절강, 안위 등 성과 자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교통경찰, 운영,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협업을 실현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교통량 최고점을 예측해 정보 발표, 여객 화물 분리, 비상차로 개방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4일 민항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2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항은 국내선 출발수속에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과 집중식 보안 검색 검증 장비를 전면 가동해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섬 여행과 수상 관광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사 부문은 스마트 해사 플랫폼을 통해 선박 항적 추적을 전개하고 주요 항로에 대해 선박 동행 보장과 해상 순찰 등 호송을 시행해 수상 출행 안전을 힘써 보장했습니다.
1: 올들어 각지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유휴 부지, 자투리 땅 등 분산된 공간 활용에 주목하며 다양한 용지, 부대시설 부양책을 적극 도입해 기존 공간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휴 자원을 주민 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함흥시 도심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피공업단지가 재개발을 거쳐 가족놀이, 류행소비, 청년주거를 아우르는 활기찬 새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들어 기존 토지와 공간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계획관리 통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용지 지원책을 혁신했습니다. 오래된 공장과 옛 거리는 허용업종 목록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조민 편의 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도입해 단일 용도 제한을 타파했습니다. 또한 로후 주택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포켓 공원, 지역사회 보육 등 소규모 재생 민생 프로젝트 경우에는 일부 계획 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도시가 기존 자원 전환과 활용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는 최근 역사 건축물 보호와 활용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제정해 임대료 감면, 승인 녹색 채널 개설, 보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역사 건축물을 보존해서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0: 자연자원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만 모 이상에 달하는 조효율 용지 개발을 완성했으며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장, 로호시설, 요휴토지가 다시 재가치를 찾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 각지는 토지 대금 납부, 과도기 사용, 단기 활용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신경영 형태가 신속히 자리 잡도록 추진하며 민생 보장과 공공 서비스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국가에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수송망, 물류망 등 6대 망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망은 서로 분리된 파편화 체계가 아니라 깊이 결합되고 서로의 동력을 부여하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현장 조사 연구, 오늘은 6대망 건설 간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재팀이 동부 데이터 서부 처리의 중요한 중추 중 하나인 영하 중위를 찾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고비 사막은 여전히 들끓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 자리를 선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위시 데이터국의 계획도를 통해 수요 급증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완성한 컴퓨팅 파워 단지 계획도의 빈 부지가 두 달도 안 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계획도는 신규 개발 구역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폭발적 수요는 새로운 난제를 불러왔습니다. 한 컴퓨팅 파워센터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는 모듈식 공법 덕분에 건설 기간이 절반 줄었지만 변전소 건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중위시는 컴퓨팅 파워망과 전력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건설 속도를 맞췄습니다. 절주가 맞춰지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모든 컴퓨팅 파워 기업이 최고 등급의 전력 설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초기 전력 사용량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 기업은 데이터량을 전력 기업과 공유하고 전력 기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전력 수요를 산정해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전력망과 컴퓨팅 파워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의 많은 컴퓨팅 파워 중추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등지와 수천 킬로미터 상거에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의 광통신망으로 직결해도 지연 시간이 20밀리초에 달합니다. 폭증하는 대규모 모델, AI 추론 등 극도로 민감한 지능형 연산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망을 구축하는 곳마다 통신망에 대한 동시 승격과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먼 거리의 초고속 전송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 제10회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폐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69매, 은메달 89매, 동메달 83매를 따내 또다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양궁, 륙상, 수영, 력도, 필드, 자전거 등 종목 세계 기록 8개, 아시아 기록 11개, 아시아게임 기록 22개를 깼습니다. 또한 다이빙, 력도, 사격, 체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계속해 우세를 유지하고 기초 종목에서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했으며 륙상에서 금메달 17매, 수영에서 금메달 30매를 따냈습니다. 수상 종목인 조정, 카약 범선에서 금메달 24매를 따냄으로써 계속해 아시아에서 선두 지위를 지켰습니다. 실흥 종목인 암벽 등반과 스피드 개인 종목, 자유식 소륜차 종목에서 아시안게임의 첫 금메달을 거머쥐고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경회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으며 서핑 종목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기타 단체 구기 종목을 보면 여자 배구팀이 지난 회에 이어 재차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고 남자 축구팀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으며 여자 수구팀은 무패 성적으로 우승

0: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오후 6시 본기 아시안게임이 일본 나고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에서 중국 남자 요트 윈드서핑의 비론 선수가 중국 대표팀의 폐막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아시아올림픽 리사회 알산희 주석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선포하고 회기를 자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로 인계했습니다.
1: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충돌의 영향으로 예멘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상호 습격 사태가 이어지자 예멘 정부 측이 4일 군사 행동을 개시해 최근 후티 무력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란 측은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함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부소장인 피에르 크레모와 아프리카연맹과 국제기구 조제 대표 아사 모하메드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축적한 경험은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일 2주 동안 진행된 중국아프리카협력틀에서의 적십자 적신월회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연수반이 북경에서 개강했습니다. 이 연수반은 중국 대외 원전력 자원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적십자회 훈련센터가 주관하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수반에는 19개 아프리카 국가의 적십자회와 적신월회 그리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의 소속 대표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이번 연수반은 각국 적십자회와 적신월회가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연수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 현지 시찰,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재해 경감, 지역사회의 복원력, 지속가능 발전 등 경험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중국의 빈곤 퇴치 실천은 내생적 동력을 강조하고 발전 능력을 키워 수혈식 빈곤 구제에서 조혈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물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지속가능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는 한결 더 시급한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극한 날씨와 기후변화 영향이 아프리카 사회경제발전의 모든 측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수반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경험을 직접 리해하고 각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과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모두 중국 정부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가 협력해 진행한 잠비아 말라리아 조기 퇴치 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기반 협력이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현지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는 업무리념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미래 중국과 아프리카 청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긴급구조 쇄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로고에 보답하려 합니다.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아프리카 전역의 16,000개 지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 지부가 자체적인 지역사회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협력과 관련해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의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 안전과 지역사회 복원 분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와 아프리카연맹의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더 깊고 더 넓은 분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 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했습니다.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해한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 업무처 루병 처장은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 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계위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식 유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룡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 국가와

0: 지역에 판매되어 년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에 대배 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진입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영만 그림자처럼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에 발목이 잡힌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영호 작사, 최룡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재를 완비하고 전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청소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유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초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근평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회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우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모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정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봉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0: 지키게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치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 숨겨진 과학, 천연 방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과 곰팡이, 효모 같은 미생물이 번식해 쉽게 상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음식 속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냄새와 색깔이 변하고 유해한 독소까지 만들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라고 하면 인공황물질만 떠올리지만 자연 속에서도 음식을 보호하는 초는 방부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과일, 차, 식초, 계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연 방부제는 어떤 원리로 미생물의 성장을 막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줄까요? 대표적인 천연 방부제로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의 고연산, 녹차 속 카테킨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려면 중성에 가까운 pH 환경과 적당한 수분,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천연 방부제는 음식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 세균과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산성 환경은 미생물의 세포벽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통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미생물은 세포 안의 단백질과 효소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산성 조건이 되면 이 종이한 물질들이 변성되어 제대로

도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연산은 레몬, 귤, 자몽, 라임 등 감귤류 과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음식의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속 이온과 단단히 결합하는 킬레이트 작용도 합니다. 과일이 공기와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과일속 효소와 산소의 반응 때문인데 구연산은 이 반응을 늦춰 과일의 선명한 색깔과 상큼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잼, 과일 음료, 통조림, 과자, 젤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역할도 겸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인체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균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세균의 세포벽에부터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곰팡이와 유해한 세균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를 달여서 그 물로 음식을 씻거나 보관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카테킨의 항균 효과를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여러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 현대식품 산업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도 수천 년 동안 쓰인 천연 방부제입니다. 아세트산은 강한 산성 성질로 미생물의 세포 단백질을 변성시켜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아찌, 초조림 채소는 식초의 보존 효과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채소를 식초에 담가두면 오랫동안 모르거나 상하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계피의 신남 알레이드 역시 뛰어난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마늘을 자르면 세포 속 효소가 반응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각종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옛날 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넣는 것도 맛을 내는 것 외에 미생물의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계피 속 신남 알레히드는 곰팡이 억제 효과가 좋아 빵이나 과자에 향신료를 넣으면서 동시에 보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방부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망치고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방부제에 비해 항균 효과가 약하고 pH, 온도, 수분 함량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알칼리 환경에서는 항균 능력이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음식의 종류와 보관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염장, 식초에 담그는 초조림, 햇볕에 말리는 건조, 추운 곳에 두는 냉장 같은 전통 보존법에도 자연 속 물질의 화학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천연 성분의 작용원리를 더 정확히 밝혀내고 안전한 식품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연 물질의 장점을 살리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알게 되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은 인류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경험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첨가물을 피하고 적절한 양과 조건을 지키는 규령입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고 인공 첨가물이라도 규정된 양 안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음식 속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화학 원리가 숨어 있으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성곤 씨의 사촌 큰 형님, 내 인생의 본보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바이오의 이끼를 덮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을 준다지만 사촌 큰 형님의 형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세월이 갈수록 내 생활에 더 크게 부각된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의지해 살아오던 사촌 큰 형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온 20여 년 세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 속에 산처럼 쌓여만 간다. 지난 세기 60년대 나라 살림이 가장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이었다. 큰 사촌 형님도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부모님들은 새벽달을 이고 일밭에 나갔다가 저녁해를 지고 돌아오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초롱초롱한 여섯 자식들을 먹여 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일찍부터 형님은 지식이 출세의 유일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학교를 졸업하자 바람으로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촌 큰 형님은 어려서부터 말문이 무겁고 부지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가타 부타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성품이었다. 언제나 행동이 말보다 앞섰던 사촌 큰 형님은 25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도 집친 일을 몸을 내던지고 잘해서 현 사회주의 건설 청년 모범으로 뽑혀 붉은 꽃을 달았다고 아버지께서는 늘 형님 자랑을 하셨다. 1977년 7월 내가 고중을 졸업하고 농촌에 돌아와 농업생산노동에 참가할 때 형님은 이미 10여 년의 생산대 대장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로농이었고 농촌에서는 둘도 없는 우수하고 세련된 촌간부였다. 그때 농촌 생산대에서는 대장을 1년에 한 번씩 갈아대는 돌개식 대장바람이 불었다. 소대의 중장년들 중 대장직을 해보자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했다. 그때 우리 동네는 6개 소대, 180여 세대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대가 제일 잘 살았다. 연말 결산으로 수입 분배를 할 때면 다른 생산대에서는 한 공에 40에서 50촌이라 해도 우리 소대에서는 7에서 80전씩 받았다. 비록 많이 공부를 못한 형님이었지만 다년간의 농산일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총괄하면서 쌓은 지혜였다. 계획경제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도 해마다 상급에서 배치하는 수완전 파종 면적을 보장하는 한편 입담배 같은 경제작물 면적은 밭을 일구어 늘렸고 소대에서 두부빵도 꾸리고 그 비지로 사료를 삼아 양돈장도 꾸렸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간 시간을 보냈으나 우리 소대에서는 당지의 석탄 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이용해 수직 탄갱을 내리고 석탄을 캐내 이듬해 입담배를 말리는 곤조실 땔감을 해결했다.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면 림장 지도일꾼들을 찾아다니며 부업거리를 마련해 겨우내 종장년들이 산판에서 일거리를 맡아 품삯을 벌어들이게 했다. 그리고 경운기 고무바퀴 수레도 마련하고 온 동네에서 처음으로 400여 평이 넘는 벽돌기와 소사형실도 지었다. 10여 년 생산대 대장으로 일하던 사촌 큰 형님은 후에 영광스럽게 입당도 하고 촌 주임으로도 발탁되었다. 그는 농사만 지어서는 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지 자연자원의 우세를 이용해 다종 경영에 뿌리를 박고 촌집채소, 모기버섯장, 록장, 목장, 약재배장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석탄 자원이 풍부한 현지 우세로 탄광을 꾸렸으며 그 석탄으로 벽돌 공장도 세웠다. 하여 향내에서 일찍 동방홍 뜨락도로와 고무바퀴 뜨락도로도 갖춰 온갖 부업에 나섰다. 1980년에는 촌의 크고 작은 골짜기 50여 곳에 소토류실을 맡고자 현수리국 기술원들의 지도 아래 사원들을 이끌고 보드를 비워다 골짜기에 작은 댐을 만들어 장마철이나 우기가 많은 해에 밭을 호물어 가던 홍수를 잘 다스렸다. 하여 우리 촌은 현과주의 선진 생산대로 사촌 큰 형님은 조수리 계통의 선진 삼일꾼으로 표창받았다. 집채에서도 늘 앞장섰던 사촌 큰 형님은 가문에서도 둘도 없는 믿음직한 년장자이고 버팀목이었다. 형님 밑으로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 넷이 섰는데 모두가 형님 손끝에서 시집 장가를 갔으며 자식 넷도 모두 성년으로 잘 키워냈다. 그때 그 세월 형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형편에서도 부모에 대해 원망 한마디 없었고 자신이 맏아들로 태어남을 숙명으로 여겼고 응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가타부타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 나의 큰 사촌 형님은 재집 일도 무겁고 번거로운데 사촌들의 크고 작은 굳은 일에도 늘 재집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때 우리는 이웃으로 살면서 설명조리나 잔치, 굳은 일이면 모두 함께 보냈고 정말 대가족이었다. 그래도 사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다. 아버지는 늘 시름시름 만성병으로 앓으셨는데 젊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1년 사시절 아름자랑만 하셨다. 우리 육남매도 큰 누님이 일찍 시집을 가고 큰 형님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니 모두 큰 사촌 형님의 손길이 필요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촌 큰 형님부터 찾았다. 그것이 응당한 일인 줄 알았다. 해마다 이 집 이용을 엮어주고 집에 불이 잘 들지 않아도 구들장을 터로 고쳐주었으며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의를 갈아입히고 장례식까지 깔끔히 치러주셨다. 그리고 둘째 형부터 나까지 장가 들 때도 모두 사촌 큰 형님이 나서서 사돈 복이며 결혼 잔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처리해 주셨다. 1983년 내가 왕청에 있는 처갓집에 장가 들러갈 때도 형님이 나섰다. 변변한 구두 한 클레도 없어서 남의 구두를 빌려 신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 앞에서 걸어가던 형님이 자주 신발을 벗고 밑창을 털어내고 돌을 주워들고 신바닥을 두드린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참 걷다가 또 반복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보니 밑창에 박은 징이 솟아올라 발바닥에 피가 묻어 절뚝거리며 걸음을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돌로 박아놓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너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자 차 시간이 늦겠다면서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부모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촌 형님은 다년간의 힘든 노동과 여러 동생들, 자식들에 대한 로심초사로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일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면서 병을 등한시한 탓에 1985년 봄에 끝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도문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했으나 재차 뇌출혈이 와서 몇 해 고생하다가

우리가 들떠났다. 말문이 무겁고 온지라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집체를 위해 일체를 혼신하며 효력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사촌 형님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촌 형님의 형상은 오늘따라 더 크게 안겨온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촌 형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더 그립고 나도 형님처럼 참된 사람으로 살려는 욕망이 커진다. 내 인생의 무언의 본보기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큰 사촌 형님은 나를 실속 있게 행동으로 인도했던 본보기였다. 형님은 늘 교육은 너무 많은 말이 아니고 행동은 말보다 힘 있다는 인생 천리를 가르쳐 주셨고 최고의 인간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 사랑과 사회를 감싸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요지경성입니다. 이슬요의 뜻지, 끝날경의 이룰성으로 풀이되는 요지경성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음에 사는 백서이고 부풍의 무릎, 오늘날의 산소 평문 사람입니다. 문관 가문의 자제로 학문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군위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를 익히는 광경을 보고 장차 대장군이 되어 공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경험이 21세 되던 해에 료수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한단을 평정하고 조나 동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수는 어린 나이에 그 뜻이 가상하구나라며 그에게 하사를 맡겼습니다. 훗날 광무제가 된 요수는 경험을 건위 대장군에 봉하고 장보의 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장보는 동생 장람에게 정례 군사 2만 명을 주어 소안을 지키게 했고 관할군의 태수에게 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임시를 지키게 했습니다. 경험이 소안과 임시의 중간 지점에서 40리 떨어진 화중현에 진을 치고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소안은 비록 작지만 수비가 견고한 데다 장람의 정례 부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임실은 규모는 크나 병력이 분산돼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공격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험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닷새 후에 소안을 공격할 테니 전군을 지키라고 만난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산을 지키던 장남은 이 소문을 듣고 밤낮 없이 소안 땅의 경계와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드디어 공격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경험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군은 전략을 바꿔 임치성을 공격한다. 날이 밝기 전에 임치성으로 모이도록 하라. 이에 장수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소안을 먼저 공격할 것을 주장하자 경험이 그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람이 소안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임체 군대는 아군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가 갑작스레 공격을 받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임치성이 함락될 것은 물론이고 산도 완전히 고립되고 장람은 장보와 격리돼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개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이는 병법으로 볼 때 상책이다. 경험의 예상대로 임치성을 먼저 공격하자 과연 하루 만에 함락했고 장남은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보가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진격해왔고 경험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때마침 요수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군사들이 경험에게 지원군을 기다리고자 권유했지만 경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승전하여 술상을 차리고 군주를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소멸하지 못하고 군주께 골칫거리를 남겨드릴 수 있겠는가. 경험은 전우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했고 장보는 마침내 패했습니다. 군행에 도착한 요수는 부상을 당하고도 적을 물리친 경험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과거 한신의 제나라 정벌보다도 어려운 싸움이었소.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전하를 제패할 계책을 제안할 때에는 아득하여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요지자 사경성, 즉 의지가 있는 자가 마침내 성취한구려. 요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소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오늘은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중화 대가정의 정을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0: 계열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봉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이자 금사장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합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수복전을 개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56개 민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혈액 속에 녹여내며 조국의 병강을 함께 지키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더 현란하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적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당의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양탕,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기름떡,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온 각가지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상에 오르면서 명절 분위기가 몰입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영하 오충시 리통구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이웃 백가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손도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도란도란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뇽하 영내의 664개 도시지역사회는 모두 다민족 상감식 지역사회이자 여러 민족 주민들의 공동집이기도 합니다. 리통구 금성진 양광교자지역사회 당연의 료경요석이라는 지역사회의 이웃축제를 통해 수년째 백가연, 이웃장터, 자원봉사, 모형문화유산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단지 구호만이 아니며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왕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살며 배우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것을 일상에 융합시켜 지역사회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이 뭉쳐 이루어진 다양성 속의 동일체라는 대가정이며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2014년 5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2차 중앙신강사업 좌담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당조항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으로 삼는 것은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이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깊게 총하게 얻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중화민족 공동체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 7월 1일 신시대 최초의 민족 분야 전문 법률인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법치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절의 소매 운남성 보이시 소맹와족자치원의 기층경찰들이 농가를 찾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이시 곳곳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도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보이민족단결서약비 맹서 대표의 후손인 M검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잘 선전하고 학습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 단결 이야기를 계승하고 고향하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

0: 진정으로 성조씨처럼 똘똘 뭉치게 할 것입니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신할 때 권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여러 민족 인민들은 함께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로정에 떨쳐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의 지역 생산 총액은 3조 2,5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었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귀하게 명시함으로써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분위기는 전례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15척은 전망계획의 정사진을 펼치면서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진서봉 주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분토와 공동 번영 발전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심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촉진하면서 여러 민족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인 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개별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금사강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운남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관건적 전환지 전략적 결승지이기도 합니다. 90여 년 전 중앙 홍군 홍군 제2군단 홍군 제6군단은 선후에 운남 30서에게 현을 전전하면서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너 수십만 적군의 포위와 추격을 떨치고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운남성 권명시 록권현 당위원회 당학교 홍색문화교육강습발전센터 장지군 주임에 따르면 현의 교평도는 중앙홍군이 금사강 도하작전을 치르던 결정적 나루터로서 당시 배사공 37명이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저어 홍군의 도하작전을 도왔습니다. 예로부터 밤에 금사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와 소용돌이와 험한 요울이 많아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사공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 위험한 구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홍군을 안전하게 대안으로 실어나갔습니다. 2020년 금사강 오동덕 수력발전소가 저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평도 나루터 등 강변의 유적이 저수지에 담겼습니다. 그제날 금사강의 험준한 장벽은 깊은 협곡의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사천성과 운남성 량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강전력 오동덕 수력발전소 당위원회 서기 요등붕어는 신시대 대국 중장비인 오동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생한 실전 속에서 자주적 독립을 견지하면서 대형 수력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의 핵심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장정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고 있다고 비었습니다. 193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 홍군 제9군단은 운남성 곡정시 회택현에 주둔했습니다. 짧은 며칠 사이 현지 주민 1,500여 명이 앞다투어 홍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는 홍군 제9군단이 장정도 중 진행한 규모가 가장 큰 병력 확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회택현의 10여만 대중들은 격지주를 통해 심산을 벗어나 새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회택현 부현장 리명은 운남성 전역에서 격지 이주 가난 구제 규모가 가장 큰 현인 회택현은 가난 구제 작업장을 세우고 과일과 채소 등 특색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이주민들이 새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지이수 가난구제 정착지는 전자와 이류 등 다양한 업종의 작업장과 기업 65개를 유치하고 2만

0: 전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주민들의 안정한 취업과 소득 증대를 힘써 보장했습니다. 금사강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이곳 혁명의 옥토는 날로 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울릉대지에서는 한창 부민진흥의 새 장정의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남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민흠은 운남성은 홍색문화의 저력을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 홍색관광을 활성화하며 문화관광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역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향촌진흥, 생태보호, 변강관리 등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실제 성과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운남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곡경절 연휴 기간 각지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10월 각지 풍경문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천송 아바이 내천여산 명순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우뚝 솟은 설봉,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에 도취돼 산길을 따라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기념 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어 4일간 풍경구가 접대한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서 쩡족 자치구 양삭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현지 명소는 족벌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특색 공연과 량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관광객들의 다원화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귀조성 황과수 대폭포는 장엄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 4일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강 카시가르에서 관광객들은 사막 공원을 찾아 사막 오프로드 타기, 락타 타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광활한 사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문화체험, 무형문화유산 감상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강서성 진강시 북고루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 올라 끝없이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면서 문맥 속의 산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운남성 덕괭 롱촌현이 조직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목노종가 행사에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경시 미룬 고북구시는 옛 거리와 정원에 대한 보호성 개설을 진행하고 조제서점, 특색문화, 창작상품 등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순회,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등 량방향 활동을 조직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복근성 장조고성은 가재희, 운소조극, 특색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진정한 민남 민속과 풍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면서 호남성 봉황고성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단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량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워터스크린 빛의 량방향 체험을 즐겼습니다. 안희송 호주시는 실경 공연, 드론쇼, 무형문화유산, 철불꽃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종경시 량평에서 사천 종경소극 전통 무형문화유산 고개가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특색시장은 각양각색의 상품들로 넘쳤습니다. 길림성 장촌시는 홍색 문화공연, 곡풍순회 공연 등 계열 활동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강서송 감조시의 여러 문화거리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옛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설계한 새로운 경영 형태 그리고 다채로운 민속 공연과 전통 특색 음식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0월 4일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교통 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졌습니다. 전국 철도력의 이동량은 4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객량이 가장 많은 광주 남역에서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과 AI 여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고속열차의 고밀도 대중교통식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고속철차의 최단 도착 발차 간격은 40초까지 단축되었고 연인수로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갖췄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성을 넘나드는 출행과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총 33개, 주로 강소와 사천, 광동, 호남, 절강, 안위 등 성과 자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교통경찰, 운영,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협업을 실현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교통량 최고점을 예측해 정보 발표, 여객 화물 분리, 비상차로 개방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4일 민항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2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항은 국내선 출발수속에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과 집중식 보안 검색 검증 장비를 전면 가동해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섬 여행과 수상 관광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사 부문은 스마트 해사 플랫폼을 통해 선박 항적 추적을 전개하고 주요 항로에 대해 선박 동행 보장과 해상 순찰 등 호송을 시행해 수상 출행 안전을 힘써 보장했습니다.
1: 올들어 각지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요효 부지, 자투리 땅 등 분산된 공간 활용에 주목하며 다양한 용지, 부대시설 부양책을 적극 도입해 기존 공간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효 자원을 주민 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함흥시 도심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피공업단지가 재개발을 거쳐 가족놀이, 료행 소비, 청년 주거를 아우르는 활기찬 새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들어 기존 토지와 공간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계획관리 통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용지 지원책을 혁신했습니다. 오래된 공장과 옛 거리는 허용업종 목록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주민 편의 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도입해 단일 용도 제한을 타파했습니다. 또한 로후 주택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복합 공원, 지역사회 보육 등 소규모 재생 민생 프로젝트 경우에는 일부 계획 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도시가 기존 자원 전환과 활용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는 최근 역사 건축물 보호와 활용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제정해 임대료 감면, 승인 녹색 채널 개설, 보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역사 건축물을 보존해서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만 모 이상에 달하는 초효율 용지 개발을 완성했으며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장, 로후시설, 요휴토지가 다시 재가치를 찾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각지는 토지 대금 납부, 과도기 사용, 단기 활용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신경영 형태가 신속히 자리 잡도록 추진하며 민생 보장과 공공 서비스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0: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국가에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수송망, 물류망 등 6대망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망은 서로 분리된 파편화 체계가 아니라 깊이 결합되고 서로의 동력을 부여하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현장 조사 연구, 오늘은 6대망 건설 간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재팀이 동부 데이터 서부 처리의 중요한 중추 중 하나인 영하 중위를 찾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고비 사막은 여전히 들끓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 자리를 선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위시 데이터국의 계획도를 통해 수요 급증 상황을 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완성한 컴퓨팅 파워 단지 계획도의 빈 부지가 두 달도 안 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계획도는 신규 개발구역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폭발적 수요는 새로운 난제를 불러왔습니다. 한 컴퓨팅 파워센터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는 모듈식 공법 덕분에 건설 기간이 절반 줄었지만 변전소 건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종미 씨는 컴퓨팅 파워망과 전력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건설 속도를 맞췄습니다. 절주가 맞춰지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모든 컴퓨팅 파워 기업이 최고 등급의 전력 설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초기 전력 사용량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 기업은 데이터량을 전력 기업과 공유하고 전력 기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전력 수요를 산정해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전력망과 컴퓨팅 파워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의 많은 컴퓨팅 파워 중추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등지와 수천 킬로미터 상거에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의 광통신망으로 직결해도 지연시간이 20밀리초에 달합니다. 폭증하는 대규모 모델, AI 추론 등 극도로 민감한 지능형 연산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망을 구축하는 곳마다 통신망에 대한 동시 승격과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먼 거리의 초고속 전송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제10회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폐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69매, 은메달 89매, 동메달 83매를 따내 또다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양궁, 륙상, 수영, 력도, 필드, 자전거 등 종목 세계 기록 8개, 아시아 기록 11개, 아시아게임 기록 22개를 깼습니다. 또한 다이빙, 력도, 사격, 체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계속해 우세를 유지하고 기초 종목에서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했으며 륙상에서 금메달 17매, 수영에서 금메달 30매를 따냈습니다. 수상 종목인 조정, 카약 범선에서 금메달 24매를 따냄으로써 계속해 아시아에서 선두 지위를 지켰습니다. 실흥 종목인 암벽 등반과 스피드 개인 종목, 자유식 소륜차 종목에서 아시안게임의 첫 금메달을 거머쥐고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경외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으며 서핑 종목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족구, 배구, 농구 그리고 기타 단체 구기 종목을 보면 여자 배구팀이 지난 회에 이어 재차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고 남자 축구팀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으며 여자 수구팀은 무패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오후 6시 본기 아시안게임이 일본 나고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에서 중국 남자 요트 윈드서핑의 비론 선수가 중국 대표팀의 폐막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아시아올림픽 리사회 알산희 주석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선포하고 회기를 자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로 인계했습니다.
0: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충돌의 영향으로 예멘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상호 습격 사태가 이어지자 예멘 정부 측이 4일 군사 행동을 개시해 최근 후티 무력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란 측은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함경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부소장인 피에르 그레모와 아프리카 연맹과 국제기구 조제 대표 아사 모하메드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축적한 경험은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일 2주 동안 진행된 중국 아프리카 협력틀에서의 적십자 적신월회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연수반이 북경에서 개강했습니다. 이 연수반은 중국 대외 원전력 자원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적십자회 훈련센터가 주관하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수반에는 19개 아프리카 국가의 적십자회와 적신월회 그리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의 소속 대표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이번 연수반은 각국 적십자회와 적신월회가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연수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 현지 시찰,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재해 경감, 지역사회 복원력, 지속가능 발전 등 경험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중국의 빈곤 퇴치 실천은 내생적 동력을 강조하고 발전 능력을 키워 수혈식 빈곤 구제에서 조혈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물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지속가능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는 한결더 시급한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극한 날씨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프리카 사회경제발전의 모든 측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수반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경험을 직접 리해하고 각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과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모두 중국 정부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가 협력해 진행한 잠비아 말라리아 조기 퇴치 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기반 협력이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현지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는 업무 이념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미래 중국과 아프리카 청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긴급 구조 절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로고에 보답하려 합니다.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그레모 부소장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아프리카 전역의 1만 6천 개 지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 지부가 자체적인 지역사회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협력과 관련해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의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 안전과 지역사회 복원 분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와 아프리카 연맹의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더 깊고 더 넓은 분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 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했습니다.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 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0: 입각해 새로운 발전 디넘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

0: 브로식과 가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 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해한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처장은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0: 제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게위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식 유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룡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에 대배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진입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은 결코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영만 그림자처럼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에 발목이 잡힌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영호 작사, 최룡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화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전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화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청소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화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우 차원에서

0: 외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종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려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모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정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봉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 숨겨진 과학, 천연 방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과 곰팡이, 효모 같은 미생물이 번식해 쉽게 상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음식 속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냄새와 색깔이 변하고 유해한 독소까지 만들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라고 하면 인공황물질만 떠올리지만 자연 속에서도 음식을 보호하는 천연 방부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과일, 차, 식초, 계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연 방부제는 어떤 원리로 미생물의 성장을 막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줄까요? 대표적인 천연 방부제로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의 고연산, 녹차 속 카테킨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려면 중성에 가까운 pH 환경과 적당한 수분,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천연 방부제는 음식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 세균과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산성 환경은 미생물의 세포벽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통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미생물은 세포 안의 단백질과 효소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산성 조건이 되면 이 중요한 물질들이 변성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연산은 레몬, 귤, 자몽, 라임 등 감귤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음식의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속 이온과 단단히 결합하는 킬레이트 작용도 합니다. 과일이 공기와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과일 속 효소와 산소의 반응 때문인데 구연산은 이 반응을 늦춰 과일의 선명한 색깔과 상큼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잼, 과일 음료, 통조림, 과자, 젤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역할도 겸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인체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균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세균의 세포벽에 붙어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곰팡이와 유해한 세균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를 달여서 그 물로 음식을 식

거나 보관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카테킨의 항균 효과를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럭차에 많이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트 성분은 여러 요해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 현대식품 산업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도 수천 년 동안 쓰인 천연 방부제입니다. 아세트산은 강한 산성 성질로 미생물의 세포 단백질을 변성시켜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아찌, 초조림 채소는 식초의 보존 효과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채소를 식초에 담가두면 오랫동안 모르거나 상하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계피의 신남 알레이드 역시 뛰어난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마늘을 자르면 세포 속 효소가 반응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각종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옛날 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넣는 것도 맛을 내는 것 외에 미생물의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계피 속 신남 알레히드는 곰팡이 억제 효과가 좋아 빵이나 과자에 향신료를 넣으면서 동시에 보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방부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망치고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방부제에 비해 항균 효과가 약하고 pH, 온도, 수분 함량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알칼리 환경에서는 항균 능력이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음식의 종류와 보관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염장, 식초에 담그는 초조림, 햇볕에 말리는 건조, 추운 곳에 두는 냉장 같은 전통 보존법에도 자연 속 물질의 화학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천연 성분의 작용 원리를 더 정확히 밝혀내고 안전한 식품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연 물질의 장점을 살리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알게 되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은 인류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경험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첨가물을 피하고 적절한 양과 조건을 지키는 규령입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고 인공 첨가물이라도 규정된 양 안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음식 속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화학 원리가 숨어 있으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성곤 씨의 사촌 큰 형님, 내 인생의 본보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바이오의 이끼를 덮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을 준다지만 사촌 큰 형님의 형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세월이 갈수록 내 생활에 더 크게 부각된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의지해 살아오던 사촌 큰 형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온 25년 세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속에 산처럼 쌓여만 간다. 지난 세기 60년대 나라 살림이 가장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이었다. 근사촌 형님도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부모님들은 새벽달을 이고 일밭에 나갔다가 저녁해를 지고 돌아오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초롱초롱한 여섯 자식들을 먹여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일찍부터 형님은 지식이 출세의 유일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학교를 졸업하자 바람으로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촌 큰 형님은 어려서부터 말문이 무겁고 부지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가타 부타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성품이었다. 언제나 행동이 말보다 앞섰던 사촌 큰 형님은 25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도 집채일을 몸을 내던지고 잘해서 현 사회주의 건설 청년 모범으로 뽑혀 붉은 꽃을 달았다고 아버지께서는 늘 형님 자랑을 하셨다. 1977년 7월 내가 고중을 졸업하고 농촌에 돌아와 농업 생산 노동에 참가할 때 형님은 이미 10여 년의 생산대 대장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로농이었고 농촌에서는 둘도 없는 우수하고 세련된 촌 간부였다. 그때 농촌 생산대에서는 대장을 1년에 한 번씩 갈아대는 돌개식 대장 바람이 불었다. 소대의 중장년들 중 대장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했다. 그때 우리 동네는 6개 소대, 180여 세대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대가 제일 잘 살았다. 연말 결산으로 수입 분배를 할 때면 다른 생산대에서는 한 공에 40에서 50존이라 해도 우리 소대에서는 7에서 80존씩 받았다. 비록 많이 공부를 못한 형님이었지만 다년간의 농산일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총괄하면서 쌓은 지혜였다. 계획경제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도 해마다 상급에서 배치하는 수완전 파종 면적을 보장하는 한편 입담배 같은 경제작물 면적은 밭을 일구어 늘렸고 소대에서 두부빵도 꾸리고 그 비지로 사료를 삼아 양돈장도 꾸렸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간 시간을 보냈으나 우리 소대에서는 당지의 석탄 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이용해 소직 탄갱을 내리고 석탄을 캐내 이듬해 입담배를 말리는 곤조실 땔감을 해결했다.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면 림장 지도일꾼들을 찾아다니며 보업거리를 마련해 겨우내 종장년들이 산판에서 일거리를 맡아 품삯을 벌어들이게 했다. 그리고 경운기 고무바퀴 수레도 마련하고 온 동네에서 처음으로 400여 평이 넘는 벽돌기와 소사용실도 지었다. 10여 년 생산대 대장으로 일하던 사촌 큰 형님은 후에 영광스럽게 입당도 하고 촌 주임으로도 발탁되었다. 그는 농사만 지어서는 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지 자연 자원의 우세를 이용해 다종 경영에 뿌리를 박고 촌 집채소 모기 버섯장, 록장, 목장, 약 재배장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석탄 자원이 풍부한 현지 우세로 탄광을 꾸렸으며 그 석탄으로 벽돌 공장도 세웠다. 하여 향내에서 일찍 동방홍 뜨락도로와 고무바퀴 뜨락도로도 갖춰 온갖 부업에 나섰다. 1980년에는 초리 크고 작은 골짜기 50여 곳에 소토료실을 맡고자 현수리국 기술원들의 지도 아래 사원들을 이끌고 보드를 비워다 골짜기에 작은 댐을 만들어 장마철이나 우기가 많은 해에 밭을 호물어 가던 홍수를 잘 다스렸다. 하여 우리 촌은 현과주의 선진 생산대로 사촌 큰 형님은 조수리 계통의 선진 삼일꾼으로 표창받았다. 집채일에서도 늘 앞장섰던 사촌 큰 형님은 가문에서도 둘도 없는 믿음직한 년장자이고
보티목이었다. 형님 밑으로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형님 손끝에서 시집 장가를 갔으며 자식 넷도 모두 성년으로 잘 키워냈다. 그때 그 세월 형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형편에서도 부모에 대해 원망 한마디 없었고 자신이 맏아들로 태어남을 숙명으로 여겼고 응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가타부타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 나의 큰 사촌 형님은 제 집 일도 무겁고 번거로운데 사촌들의 크고 작은 굳은 일에도 늘 제 집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때 우리는 이웃으로 살면서 설명절이나 잔치, 굳은 일이면 모두 함께 보냈고 정말 대가족이었다. 그래도 사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다. 아버지는 늘 시름시름 만성병으로 앓으셨는데 젊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1년 사시절 아름자랑만 하셨다. 우리 용남에도 큰 누님이 일찍 시집을 가고 큰 형님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니 모두 큰 사촌 형님의 손길이 필요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촌 큰 형님부터 찾았다. 그것이 응당한 일인 줄 알았다. 해마다 이 집 이용을 엮어주고 집에 불이 잘 들지 않아도 구들장을 털어 고쳐주었으며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의를 갈아입히고 장례식까지 깔끔히 치러주셨다. 그리고 둘째 형부터 나까지 장가 들 때도 모두 사촌 큰 형님이 나서서 사돈 복이며 결혼 잔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처리해 주셨다. 1983년 내가 왕청에 있는 처갓집에 장가 들러갈 때도 형님이 나섰다. 변변한 구두 한 클레도 없어서 남의 구두를 빌려 신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 앞에서 걸어가던 형님이 자주 신발을 벗고 밑창을 털어내고 돌을 주워들고 신바닥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참 걷다가 또 반복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 보니 밑창에 박은 징이 솟아올라 발바닥에 피가 묻어 절뚝거리며 걸음을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돌로 박아놓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너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자 차시간이 늦겠다면서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이었다. 부모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촌 형님은 다년간의 힘든 노동과 여러 동생들, 자식들에 대한 로심초사로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일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면서 병을 등한시한 탓에 1985년 봄에 끝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도문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했으나 재차 뇌출혈이 와서 몇 해 고생하다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말문이 무겁고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집체를 위해 일체를 혼신하며 혈육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사촌 형님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촌 형님의 형상은 오늘따라 더 크게 안겨온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촌 형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더 그립고 나도 형님처럼 참된 사람으로 살려는 욕망이 커진다. 내 인생의 무언의 본보기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큰 사촌 형님은 나를 실속 있게 행동으로 인도했던 본보기였다. 형님은 늘 교육은 너무 많은 말이 아니고 행동은 말보다 힘 있다는 인생 천리를 가르쳐 주셨고 최고의 인간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 사랑과 사회를 감싸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요지경성입니다. 이슬요의 뜻지, 끝날경에 이를 성으로 풀이되는 요지경성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음에 사는 백서이고 부풍의 무릎, 오늘날의 산소 평문 사람입니다. 문관 가문의 자제로 학문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군위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를 익히는 광경을 보고 장차 대장군이 되어 공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경험이 21세 되던 해에 료수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한 단을 평정하고 조나 동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수는 어린 나이에 그 뜻이 가상하구나라며 그에게 하사를 맡겼습니다. 훗날 광무제가 된 요수는 경음을 건위 대장군에 봉하고 장보의 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장보는 동생 장람에게 정예 군사 2만 명을 주어 서안을 지키게 했고 관할군의 태수에게 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임시를 지키게 했습니다. 경험이 서안과 임체 중간 지점에서 40리 떨어진 화중현에 진을 치고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서안은 비록 작지만 수비가 견고한 데다 장람의 종례 부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임실은 규모는 크나 병력이 분산돼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공격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경험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닷새 후에 서안을 공격할 테니 전군을 지키라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산을 지키던 장남은 이 소문을 듣고 밤낮 없이 서안 땅의 경계와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드디어 공격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경험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군은 전략을 받고 임치성을 공격한다. 날이 밝기 전에 임치성으로 모이도록 하라. 이에 장수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소안을 먼저 공격할 것을 주장하자 경험이 그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람이 소안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임체 군대는 아군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가 갑작스레 공격을 받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임치성이 함락될 것은 물론이고 산도 완전히 고립되고 장람은 장보와 격리돼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계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이는 병법으로 볼 때 상책이다. 경험의 예상대로 임치성을 먼저 공격하자 과연 하루 만에 함락했고 장람은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보가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진격해왔고 경험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때마침 요수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군사들이 경험에게 지원군을 기다리고자 권유했지만 경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승전하여 술상을 차리고 군주를 용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군주께 골칫거리를 남겨들을 수 있겠는가. 경험은 전우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했고 장보는 마침내 패했습니다. 군행에 도착한 요수는 부상을 당하고도 적을 물리친 경험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과거 한신의 제나라 정벌보다도 어려운 싸움이었소.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전하를 제패할 계책을 제안할 때에는 아득하여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요지자 사경성, 즉 의지가 있는 자가 마침내 성취한구려. 요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소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 북경 문화론단 행사 중 하나인 2026 나와 지단 북경 책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개 출판사와 출판기관, 특색 오프라인 서점이 참가해 총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 구역 면적과 전시 부스 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책시장은 지단공원 외에도 북경도서빌딩, 왕보정 서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서신지 전시구역에서는 고전 속의 24절기 특별전을 선보이며 절기 문화와 관련된 고전 고서를 엄선했습니다. 천문 관측과 계절 변화 파악에서부터 농경 풍습, 민간 양생, 고전 시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만의 독특한 시간 지혜를 발견하는 도서를 마련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도서전은 도서 전시 판매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열성을 확산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독서 문화 활동 구역을 마련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 구매 특혜 쿠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등 일련의 혜택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권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반짝이는 문화명함인 무형문화유산 학춤 전승인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이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촉진해야 하며 량극 분해를 견일이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투철하게 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중화민족의 수천 년간 기다려온 아름다운 소망이고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분투 목표입니다. 우리 당은 공동부유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모태똥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에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 진입한 후 동서평은 사회주의의 최대의 우월성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다.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량극 분화를 없애며 공공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한 후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한결같은 요문이다. 우리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한 것은 공국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라가 부유하다 할 때는 백성이 풍족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석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공동부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간표와 로순도를 명확히 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류 문명 발전의 난제로서 지금까지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사회

0: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한 분투를 통해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합리한 지도적 배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케이크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더 능동하게 관찰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소득 분배의 격차를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방침을 두고 분배 제도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영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사업이 더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담겨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독창적으로 개척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소방식 현대화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고 소형 발전의 논리, 자본주도의 논리,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논리를 극복한 인간 세상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일조일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부유의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을 충분히 예견하며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능력껏 최선을 다해 점진적으로 실속 있게 꾸준히 추진해 부단히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혁명문물 보호리용 구역 조성 업무회의가 강서 감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문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전반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현장과 대중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업무 혁신과 필수 자원 지원을 바탕으로 구역 조성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국가문물국 관련 부문, 조항 직속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문물 행정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보호구역 관할시 현 당위원회, 정부 관련 사업일꾼, 혁명문물보호관리기관, 기념관, 연구기관, 대학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북경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고궁, 만리장성 등 전통적인 랜드마크 관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공공공간에 직접 들어가 현지의 일상과 생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북경의 일상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협력 플랫폼의 지원과 디지털 스마트 봉사 고도화에 힘입어 북경 입경 관광 시장은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활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세계 관광도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북경은 깊은 문화적 기반과 성숙한 국제 교류 역량, 스마트 기재와 안전 보장 측면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관광 분야의 선두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제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허북성 무한시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위상과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급 경극예술축제인 중국 경극예술제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199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10차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희곡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경극예술의 계승과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뚜렷한 특징을 자랑하며 우수 작품 공연, 소극장 공연, 절자극 특별 공연, 희곡 예술대학 공연, 작품 평가 토론, 청년 인재 창작 캠프 등 7개 분야의 주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전국에서 엄선된 20편의 우수 경극 작품이 참가하며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스타일을 통해 당대 경극 창작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 전통 경극예술의 매력을 재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혁명선려를 기리고 혁명정신유산을 계승하는 혁명역사 소재 작품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작품도 선보입니다. 진시 황제릉 박물관 1호갱 현장 보호자원 보건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호갱 현장 보존 보건실험실과 2호갱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병마용 보호는 발굴부터 수장고 입고까지 전 과정에 폐쇄 관리를 실현했으며 현장 응급 보존 시스템 플러스 고고학 플랫폼 시스템 플러스 전용 장비 플러스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굴 보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1호갱은 발굴 현장과 실험실 복원의 전 과정 폐쇄 관리를 실현해 채색 병마용이 적시에 보호될 수 있게 했습니다. 2호갱의 발굴 캡슐과 실험 캡슐은 함께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을 구성해 발굴 현장에 대한 정밀한 환경 제어를 시행합니다. 병마용은 지하에 2000여 년간 묻혀 있으면서 화재와 붕괴, 지하수 변동을 겪고 원래의 채색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출토된 후에는 환경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채색이 더욱 벗겨졌습니다. 이제 출토된 병마용은 고고학 현장에서 실험실로 한 번에 이동해 보존과 복원,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남아있는 병마용은 출토된 후에 질소 충전 보습, 초음파 검사, 3차원 이미지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기록과 세척, 보강 등의 처리를 차례로 받아 각 단계의 위험을 최대한 줄입니다. 1974년 병마용이 발견된 이래 세대를 이어온 고고학 문물 보존 연구자들은 장인 정신과 과학기술로 보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섬서성 서안시 림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복건성 남평시의 고속철도역과 무이산 국가공원을 잇는 전차 주자호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주자는 남송의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인 주희를 후세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주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 문화 테마 열차는 마치 움직이는 서원처럼 관광객이 명승지에 들어서기도 전에 책 향기를 만끽하도록 합니다. 무이산 국가공원에 들어서면 9곱개의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이곳은 한때 주희가 머물던 무이정사로 현재는 주희원으로 불립니다. 1999년 주희원이 자리한 무이산은 세계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학자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중화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자문화는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심사 결과에서 최려령 전승자가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가급 고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작품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국의 고개 창작 수준과 공연 실력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받습니다. 올해는 부문별로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 등 총 20개 상이 주어졌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등재된 판소리의 성급 대표 전승자인 최려령은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네, 문화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6번째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입니다. 곤룡패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깐 도로들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명청 시기의 건물들이 마을 주변의 산과 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곤룡패촌에 남아있는 고건물은 13곳이고 완전하게 보존된 방수는 200여 칸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보탑과 향씨 사당 요적, 향씨 가옥 요적, 도자기 요적, 옛 가구, 옛 현판 등 유물들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곤룡패촌으로는 첨룡하와 양억우라는 이름의 시냇물 두 갈래가 흘러지나는데 물 색깔이 노란 첨통하는 노란룡이라는 의미로 황룡으로 불리우고 물 색깔이 맑은 양억우는 푸른룡이라는 의미로 청룡으로 불립니다. 두 갈래 강물이 꿈틀거리는 룡처럼 천갱이라는 방주관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룡이 꿈틀거리는 언제라는 뜻으로 동네 이름이 곤룡패입니다. 언제의 주변에는 청룡산과 필포산, 삼호산, 마안산, 첨은산, 오봉산, 외피산, 마환산, 보탑산, 로호재산 등 산봉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방죽에 들어서면 키 높은 고목이 태양을 가리며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곤룡패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 7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고목은 곤룡패의 고건물과 함께 곤룡패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곤룡패의 고건물은 키 높은 외벽과 돌로 쌓은 천정, 대궐, 루각, 안채와 별채, 돈사와 외양간, 부엌과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건물 군락은 장가첨과 돌사자, 호랑이산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돌사자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보석을 가지고 노리는 룡과 수놓은 공을 돌리는 사자, 물고기 두 마리,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까치,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 문방구 등 다양한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방에 들어서면 마치 명청시기 고건물 박물관에 들어선 듯 흘러간 세월 속에도 빛을 뿌리는 어젯날의 호화함과 정교함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 높은 외벽에는 오늘날도 화려한 색채의 벽화가 남아있고 돌문과 돌복, 돌난간, 돌둑, 문틀의 조각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생동한 모습으로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돌사자 건물 군락은 줄줄이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홀을 많이 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 건물의 돌문 양쪽 벽에 돌사자를 조각하고 문 앞에도 청나라 때 새긴 돌사자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석사자옥입니다. 호랑이산 건물 군락은 돌사자 건물 군락의 왼쪽 지세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세, 복잡한 구도를 보여주는 이 건물 군락은 집은 따로따로지만 방은 함께 사용하는 봉건사회 대가문의 건물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무형문화유산 학춤이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안도현 문화관 연습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옷자락이 가락따라 나붓깁니다. 팔을 들어 소매를 펼치고 고개를 돌리며 사뿐히 걸음을 옮기는 리영화의 춤사위는 하계 요요자적한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인 그의 눈빛에는 전통 기회를 오래도록 이어가려는 젊은 시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2008년 조선족 학춤은 두 번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돼 안도현의 또 하나의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했습니다. 리영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춤추는 장면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춤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변에서 나서 자란 그는 명절이나 여가 시간이면 어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흥겨운 춤판을 인상 깊게 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장면을 익히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일찍부터 민족무용의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여 대학에 지원할 때 주저없이 조선족 무용학과를 선택해 전문적인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학춤을 접한 후 리영화는 차츰 학춤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무용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새해의 형상을 본뜬 춤은 학춤 하나뿐입니다. 학춤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그는 학춤의 기량을 닦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학춤의 형태와 온치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리영화는 길림성 백성시 향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두루미 섬을 찾아 가까이에서 두루미, 백두루미 등 학의 일상적인 모습과 생활습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성체학은 걸음이 온건하고 느긋해 고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새끼학은 또 장난이 심해 두 마리가 모이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장난치는데 마치 춤 대결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느낀 이런 장면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 영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연습실에 돌아와 이런 생동한 화면을 무용에 녹인했습니다. 현재 학춤 공연의 배역은 성체학과 새끼학으로 나뉩니다. 성체학 역할을 맡은 무용수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민첩하게 목을 움직이며 학이 고개를 숙여 먹이를 찾거나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새끼학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 무용수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새끼학들이 장난치며 춤 대결을 벌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토대에서 혁신하는 것은 리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발걸음과 팔놀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 연습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학춤 고유의 온류를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미학에 결부해 세부적인 편성을 다듬었습니다. 안도에서 시작된 이 학춤 대우는 차츰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2018년 학춤은 대형 가무극 장백산 아리랑 제2편에 등장해 유려한 춤사위로 아름다운 생활의 화풀곡을 펼쳐냈습니다. 이 밖에도 리영화가 이끄는 팀은 선호하여 하북성 정월대보름 무형문화유산야회,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등 활동에 초청돼 열연했습니다. 학춤은 안도현 문화관에서 리영화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승 종목입니다. 그는 학춤을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수업은 갓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로부터 50대, 6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릅니다.
매번 학춤 도구와 의상을 가지고 찾아오면 다들 의상을 입어보고 체험하면서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춤이 작은 연습실에만 갇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춤을 보고 접하고 즐기게 하는 것은 리영화의 명언입니다. 그러하여금 기쁨과 위안을 느끼게 한 것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학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전승인이 부족했던 상황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안도현에서 이미 40여 명의 젊은 골간들이 학춤 전승에 뛰어들었으며 학춤을 출 줄 아는 사람도 100명에서 20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청년 창작자들도 특별히 안도를 찾아 리영화에게서 학춤을 배우고 짧은 동영상, 영상 창작 등 뉴미디어 방식을 통해 학춤의 아름다움을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한 편의 학춤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좋아요 수가 수십만 개를 넘었습니다. 제5대 전승인으로서 리영화는 학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뉴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대들로부터 전해진 춤사위를 잘 유지하는 한편 무용 구성을 끊임없이 다듬고 널리 알려 학춤의 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0: 내 여지는 중국 역사 이야기 순서에서는 청나라 문학가 포송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송룡이 자는 요산, 호는 요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송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송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송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국제에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되었다. 그 후 포송령은 향시에 여러 번 낙방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송룡이 지은 문헌문으로 된 단편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송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영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도깨비를 인격화하고 꿈, 조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 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성 자유를 주장했다. 책에 수록된 애정에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요문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추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0: 이 여우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운이를 감는다. 아름다운 여우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여우도 있다. 미혼여우란 소설은 한 미혼여우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미혼여우를 집에서 내쫓는다. 미혼여우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여우도 있다. 화필한 소설에서 여우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브로 삼는다. 이런 여우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대한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 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기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의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티오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웬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2세기나 앞서 단편 소설의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서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출, 통속 리곡 10여 종이 있다.
1: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청나라 문학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용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르군 언니 청상아 쉬셔이네 젤르가롤 시샤월드 넵테르륵 잠이긴 탈하르벌제 장준이 방금은 법수를 지르기 볼 제륵둘든 돌단 시샤월드인 바룬 늪트륵 잠이긴 방금은 탈라 응불 반다 저화랑 나르둣 해지민 우들 디릭다 도타구이 으르허바시 소롱산 어린 지우완부 코틀라르가나 튼돌 철로모드네 자스칼이 불던 대신에 나스차스 치마 제흐틀 늪트리힘볼 불인 다슬라 여구이나르네 임 아르기 시청상 허전에 보디 무득든 돌단 창수왕 청자오 칠감스 마타르발와

마마스기 장준이래 장문상 누드가 나왔다니 헬로이너브 한량의 동맹하소나 호의 장준 야군 떨어진 이너그베 그렇게 장문상에게는 비 으뜨나 성사도의 탕월진 장수왕 청자위 아르바들흑대 치르흥글흑다 대란 은하로진 말 들쟨내긴 허슨 느르베레 만에 로잉구 제발 어려워 자스칼베 헤틀 무디스로 만에 월진 가질 어네 베들리들 느리어 바라갈라 창수왕 이모산들 약들 아르꾸네 바라갈래 아르간 바르레간 그리고 지르기로 호란 이조 하든다 양계에서 들에 이하드골 오락실굴 잠 타드란 어떤 사업을 들네 안 바닥은 바르디미 이말 아르간 바르레간 해른 이조 죽던 오르조해 은하라 바도 진발 헤르흑 떼에서니 어버린 보이민 니글 살아내